0: 아 저는 그래서 나 저새 필립 비탈리라 코탐 근근데 카메라 대치타고 들이서다 내셔 대치타 내셔 수야 돈디 때네게 나제 제우제 에스와지 컨디케드리오 뛰우자 카테 칭타디에다 시컨디 가데다 군디라운데 다 시컨디고라 최초는 해군데 필립 다군디
1: 키코네즈 칼기도스네 거 컨거지다 초진네 컬카거즈
0: Kennedy, the accuracy, the Chitan, the Jola, Tanikera, the Siga, Nazi, then the town, the other team, the Sita, the Tinde, Metzin, Chalatan, Dimbe, Tango, the Sikonik, the Akondi, Tiran, the Zita, Tanakoni, the Londi, the Chitan, the Zendiki, said the Sikonik, getting a Londi Heli.
1: Ah, the Chitan, the Kona, Lobby Kulu, Tatula, the Situn, the Ku, Agu, the Agu, the Agu, 나도 다 알아 키나듯이 나 호치즈 디쿠라쿠아 다시 훌리고 지단의 조다 생겼으니 이제 두천 나게 코에다 고히오 세야 신다 차고디 포라 쳇클라 키이 도시 메즈는 리케오스티 나카 게기다 쇼데르 쿠루 다시 고와 코에 추카 민디쿠리오 데다 이 The scene is doing a ten, I guess, a needle image, big ten, such a chihui, cocicolo, cone, then I get two lahes, the codera. She looks at an archive to a quack with a kid. They could look the kindness of the regular, because they could tell my cage, the two lahes, the like, how can you understand it all? That was the shadow. There's no need to be able to do it. I could go to the house.
0: I was able to get the money. Don't you say it uses the secret in Dira because it's your story?
1: I said, 10 kunya all times, but I

0: 나 때우젠다 쳤네. 도나 스마슬리 전화가 사건이네서라 내 해가 온대.
1: 아직까지 다네 다때선 이 돈다 건데 거기 죽을래. 이 돈이 나지 대기 가고 리스기네 그래. 다시 죽을래 손가기 걸로 알아 벤디. 이가 이제 또 같은 줄이 여기 있어요. 참다게 대선 저리 타게 되고 좀 멤버들 대소 매자 아치리아 내가 해제 세대가 메모리 세제 세대 가고 예 초세리아 있어도 니 보통 죽을 거 대소 아치리아 가이리 가리게 나 그래서 내가 가이리 메모리 이슈 이 그래서 이가 제 맞아 자기 거 리베군이 세상 아 이나 하게 내테다 코데 내야 소나 주고 내미 비디 이데기 주까지 아까서 해체사 까까 하고 돼나 그래서 뒤내가 내가 내가

0: 이스크기 하여튼 내태가 그거 안 되기 저 건데야 수원자 저건 흘레 흘레기 흘레 나한테 딱 그거기니 깨기 저 거기 저 역다 시속 그거 잡잖아 내가 내가 사촌아 미쳐서 이 또 뛰어서 미쳐서 여기 저기 저기 어디 한 잡아 선수들이 그지 어디 한 잡아 그거하고 세션난데 이들로 이거래 그거보다 나 희어랑 리디비 리디 리디 때 희어한 데서 근데 들리지게 세자리 관디 그 그는 클라이언트야 그에 클라선 아 그런데 사전은 테스트하다 하다 야 그거 아직 뜻대는 제대로 뜻대는 잘 이제 이제 이와디니 나 그렇게 해야 되는 총 대전 이거에 하고 얘기하죠 야 그거기 야 캐콘 대교 이 쿠카고 내고선 니 쿠카고 내고선 니 콘디 대전하다 쿠카고 니 해서 제일 콘디 이따가 그전에 각각의 색깔을 견뎌서 그것까지 이제까지 이따가 건든다에 지대에서 같이 알라라가 그거 그리지선 근데 견다 견다 그냥 너다 가상을 가겠냐 너네 치쿠리 시초 데니 아 시오고 데니 다디르타니선 너 고와자 아 고건데 고건데 근데 고가 쓰겠다다 이또 건데 이거 다다 미치다 가요 근데 아 고치셔 예전다 예전다 그거네요 커튼에 히브리스엘슨에 커튼에 연마해전이 리니 예 이씨스에 가서 이제 되는 이가디나 이 하데치 하데치 나고 다 다시선 대신 나고 하진 디주 다고한데 이주 다사이 아이 가오네 오네 가고게 어떻다네 대수때네 어시티 죽을리 이 건디다 나사이 대라간다 다 아 가고게 했다 근데 아까 다시한테선 휴지 또 된다 싶 매전 대신 살아야 살아야 가서 살아야 다나 혼 다시야지 다시야지 뒤에서 야 이제는 야 선대 통수군 선대 통수군데 이제 너네 다에 고아 탄다 고된 거 아 이제는 야 야트네 메타 내 가다 우후 자 야트네 호기
1: Tandet, Tandet. No, there was in that short thing, Jonas Mosley, Jonah got the continuous, you know, the egg on the

고대하고 근데 예술이 꾸차 이다 수리 끝나 듣기네 때한테 이때네 개 카니데 고카카 고카과케다 카니가 인다 디트레시아 유넷 이 시카니 이 콜라 이 워고킹데 인다 디에사스 이데 카나손데 클루 사타르시 다 이 카니 수리데네 헤 후리라 카니가 테소한테 키티 in that the sea in Dugo Gagoso Adlin's search and rescue kitty mulak et ego gasuri teneke suri guchala kinta hakiti in the gashintan et it's negos or canigos or tenet haigos or kinte goes or canite satar del se haque de honen or quies or goes or kete kinda cluti de si so hacha haigos or tante dies and a queer hacha kitty that it de si a tutago Guti he, a kehe na kuihtee.

아, 희한하고 자가 배타이고 때 제야 저곳에 용다 희한하네 자니인데 에콘상 비해겐했다 비해겐하던 내제가니지 에카니지 사 이배하는고 때요 이곳 안에 대 예호 예나 희게